0: 소울 코이스다! 그걸로 시도다 모르니 그걸 사슬한다! 악마여! 가라가 악마! 악마! 악마! 악마!
1: 악마!
2: 악마! 제발! 거짓말할 기가 그러기 싸우다! 이건 싫어요! 싸우다!
0: 아크마! 아크마! 아크마!